0: 찾았네. 이제 와서 차린 장갑을 세간 오신의 진지 엉망시대 김지에서 오빠 진지와 국한법이라 시안하해를 할까.
1: 哼, 저리 꼬 这就是天明上的爱情，景，景就是吉嘛，哈哈哈哈哈。